0: 염치랑네 도나 가이족 난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닥가바 잔이랑네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앙아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가 나만 나나가코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자족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1: Minus an error, dude, contact in Skanya.
2: Plus F chin coning at him way.
1: Yeah, plus F nigaman on Tisa Tanatnaman Ginma.
2: Namasyama. Jin Salon a Chani Ranko Chaun. Bien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u Chuong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ko Bulgriata, Aru Bien Bimankova no Mata. Unigaman sa Chani Ranko Brion, plus F chin Nang Pako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ien Bimanko Mangrakatna 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o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a.
3: Phone number ko chang sarai ga na chainga 0 gatham dog bri gni sku bonga gni 0 bri sni ya number na kha thina sima ta tangi namna ka pa gi rang ko bia tek nang na ga ta man angen ta sima ni kol ka ata ko sima tung sumayo arlin momani rang ka pa gi to ni segri mi chek duk Se grip ich kneduk tu si bone no no yegir kodan simang dul arin momenir ngabagizu ni kokrasona gata manangen